어서 ready 네 몸 열고 들어가는 거 어떤 남자든 상상하지 앞뒤 생각 없이 너무 아름다워 girl push your button to unlock you put on my keys and from now on 모든 걸 나한테 막 just trust me I'll rev your engine real smooth

like this 내가 그렇게도 싫었니 언제까지 너만 바라볼 줄 알았니 그랬니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나를 보니 그때가 생각나니 다시 만나보고 싶니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time 너무나도 멀어져버린 그대는 이미 time 이렇게 너를 잊지

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의 숨을 쉬네 세상은 그물인데

반듯함을 강요해 직선이 되라고 너희 휘어진 자로제 달리라고 해 사방이 벽인데 벽돌을 얹으면서 등을 떠미네 넌 별인데 어른들의 헛된 소원 때문에 별똥별이 돼 너에게 삽을 건네준 손이 손가락질해 스스로 무덤 판거래 Swim, swim

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에 숨을 쉬네 세상은 그물인데 위기에 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에 숨을 쉬네 세상은

아침에 전화할게 잘 자기야 통화 끝났지만 내 하루는 이제 시작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그 번호 오늘 밤도 재밌게 문자나 전송 네 존재를 가장 친한 친구도

잠은 오질 않고 네 기억은 가질 않네. 괴로워 뒤척이다 아침을 맞아 봐요.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을 벗어나고 싶어 착해 쟁겨놨었지. 시동과 함께 켜지는 내비게이션 지켜주는 목적지 너의 집 매니에이션 못 볼 거 본 듯이 모든 기록을 지워 자존심도 없는 심장